0: 주 자, 에서서 자.
1: 우리 세상에서 아까워 두개 정로라 속에 나서 자, 에서서 자.
0: 죽고 켜 다워서 죽고 많이 골라머 쓰지 마주 자, 에서서 자.
1: 지르마미디마노시카라미마자
0: 쓰지나제제 에사소샤

애증 애증 애증 애증 두두 나그릉 나그릉 나그릉 나그릉 다시야 지마라라 퐁팽이로 아른가 미자 와리라라 그추에 잣나른가 애증 애증 애증 아니마 미실 가구장아 이노 지니 만타로 라쿠장아 이니 왈로 애증 애증 애증 지마 봉팽아님 와리 그추아니 그추아니 이니 크람치쿠샤 다시야 이니 안천 네쿠샤 미자 미자오 다시여 아니 쇼이롱샤 미자오 지니 잠불긍샤 잠불긍산 자꾸 답답하리 코 만나까리 만나까리 애증 애증 애증 애증 디샤 아니고 살아사 지니 실랭시샤 곤지비마코 종찰수에 루지 미츠코 아범롯니 아범롯니 응코 춤몽이멍 응코 르클리멍 르클리멍 다시야 아니마 타로 라카등아 지니마 비술 카등아 카등아 곤지비마코 종찰수에 루지 민치코 아범롯니 아범롯니 아니 파이라코 왔등아나 엔증 엔증 지니 두구구코 왔등아나 엔증 엔증 엔증 아니마 타로 라카마라코자니 지니마 비술 카마 카쿠잔네 라라 벌모린 양보다네 라라 바공 들리 족강엔 이보네 언니 인증 인증 인증 아요 아니 두고고바 지니 파이라바 기랑 강제 접발의 족강아 자시가 대 대가리 블랑아 인증 인증 인증 자시자 냉아리 발뱅방아 기랑 쟁추아리 쟁추방아 쟁추방아 아마나 구속깅 좋구나 아마 아니마타루 라쿠자 자시자 냉아리 자카바 무야 암비 지니만 미술 가쿠자 기랑 쟁추아리 족바니 구속기야 구속기야 니샤 아니 소이롱코 방아나 지니 잠불 근코 냉아나 냉아나 니샤 이성사 아나 카코 도끼 지나 살랑파띠 살랑파띠 아니마 타루 라끄등아나 지니마 미술 가등아나 가타나 니샤 에증 에증 에증 다시여 아니 마르크차코 지팡 박사 잘사 방아나 에증 에증 아마 브라라바 옥색 박사 르차사 냉아나 니샤 암비바 두그니바 두그니반 에증 에증 에증 에증 니샤 아니 마르크차 바칭아나 지니 디시니 양디바 동나풍아나 에증 에증 에증 아마 불디악산차 가등적구나 마수신디 망산 무가등적구나 에증 에증 에증 에증 젤로 마총같난 만쿠자나 이니샬라 아부르비멍 돈난 늑쿠자나 늑쿠자난 아 마수신디 망산차 가다르가 아마 불디 악산 리차르가 예증 예증